0: 있지만 되게 넘어가요. 그러면 꼬이시는 분이었다면 그냥 100도씩 달아놓고 되게 다 골라놓고 비 마지막 부재한테 600도씩 달아놓고
1: 저희